0: 정재위 출석 명
1: 정재위
0: New York 55283 Nora Edward. We're out on Lake and Commercial.
1: Seventeen zero six.